0: laundry owner Kim Gub-so has chosen this approach to honour his mother.
1: 어머니가 근데 이제 직장을 한 꽤 오래 다니셨어요. 다니다가 이제 퇴근길에 이제 사고 사러 교통사고로 이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낙골 땅이나 뭐 이런데 뭐 수목장 뭐 아니면 뭐 어디 바다에 뿌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험한 것 같고 그냥 뿌리면 그만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같이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 예.
2: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0: Today, Gub-so is visiting his mother's final resting place for the first time. Her ashes have been compressed into a stone that acts as a digital key.
3: 저희가 미경관을 옮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앉아 계시면은 위에다 어머니 모셔다 방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0: These tokens unlock a permanent archive of the deceased's life. Through AI, the dead can now speak.
4: Kostriya, Manithia, Kandriya, Buddha Anidit. Omma, I hit the nut up for the other down in Bali, Mani hit on the way. Even when you got, we got the young witty and here couldn't go at the mother. We are through the door. Omma got within my other night. 하늘을 공부를 생각하고 많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를 즐겁게 지냈단다. 저는 그게 한 번 없었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늘나라 풍경을 오려보였군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게 생각이다. 마음이 하늘나라 풍경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잖아.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히려
1: 틀어진 다음부터 좀 마음이 좀 무겁다 할까 좀 뭉클하고 좀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투 이런 거 말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처음에 좀 놀랬고 또 이렇게 두 번 반복.
0: Taiwan, one man is trying to make such experiences even more immersive. Funeral director Cheng Chang Chia wants to bring the departed out of a flat screen. He approached a local university who designed HoloLens, a spinning LED fan that tricks the eye into seeing a three-dimensional figure floating in space, which speaks phrases using AI. The inspiration for Cheng's technical innovation was personal, his grandfather's silence.
5: 但其实爷爷，我有记忆以来，其实爷爷就是卧病在床，中风20多年吧，我印象中，因为我其实没有听过我爷爷的声音，他们都说我的名字郑家是我爷爷取的。 但是我从头到尾有印象以来，我没有听过我爷爷讲过话，所以我会想做这件事情，也是如果假设他当时候的声音有被保留，影像有被保留，那是不是可以还原一段他可能想跟他孙子说的话？虽然我现在有了这样子的可能服务，但是我还是没有办法复制我爷爷的声音出来，但是我觉得起码也许。
0: To test the HoloLens model, computer students began working with Jason Lin, whose father had died a few years ago from liver cancer. Over several weeks, they trained the AI model, adjusting the vocal tone to match Jason's father.
6: 亲爱的家人们，我知道你们现在的心情一定很难过。

0: 我的离开不是终点，而是另一个旅程的开始。
1: 因为他之前测试的时候，他有点没那么流畅，然后语调也比较不像，然后讲话的那个咬字可能也没有接得很顺。可是我觉得刚刚已经流畅很多了。版本在虽然他没有办法百分百一样，但是我觉得他那个已经有，我觉得会有勾起我对爸爸的一些回忆。
2: And this is the final prototype, made with Jason's father's voice, but using a stock photo image.
3: 各位，今天我的毕业典礼，很谢谢你们来。我等等就准备前往下一段旅程，你们不要太早来跟我会合哦。
2: At dinner time, Jason gives his mother and younger brother a preview.
4: 再见。
1: 那是
4: 迄
1: 阵我安尼用。你妈妈会觉得很奇怪吗？
5: 比较不会那么感伤之类的。
6: 没有，没有感伤。没有
1: 感伤，太深了是不是？所以你看不想使用的。
6: 看欢乐赛。
1: 因为欢乐啊，你们看欢乐。
6: 没吧，我不知道。但是我是。
5: 也是啊，那时候已经没感觉了。
6: 小顾啊。
5: 哦。我觉得不错啊，就是有一个互动性在啊，就是可能让。大家觉得说，哎、欸，好像我还在一样。
1: 你想要
5: 用一些比较搞笑的说话，哎、欸，嗨，你来了，你先看我。这样不是还蛮好笑的吗？就是比较乐观的话。
1: 哦，对啊。
5: 如果就是不想那么感伤的话，
1: 对，你不想那么沉重。
5: 对，就是确实。毕竟离开好像比较都容易感伤一点。
2: For innovators, there's an ethical question of how much technology should interact with real life. Cheng Chia believes it should only be used to help bereaved families say a final goodbye. That's why he insists on keeping his service one way only.
7: 那有一些业界，但是其他的那个朋友也讲，如果真的要赚钱，讲白的，互动是比较有商业价值，但我认为它有点违背了我本来的想法跟想象，所以我就不做到这个程度，那就只做到单线性的。但如果一互动下去，那不就变得走不了了吗？不管是想象中的他，还是现实生活中的我，不就有可能又被绑在一起吗？
2: But some tech innovators encourage the grief-stricken to communicate with AI-generated images. In South Korea, Professor Sok Hae-jong believes technology can help people process their emotions rather than trap them in sadness.
8: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고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가고 그것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Professor Sok combines therapy with virtual reality technology. Traditionally, to work through unresolved trauma, patients imagine a lost relative sitting in an empty chair. Here, the empty chair is filled by a high fidelity avatar.
9: 선우야,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10: 오랜만이다.
9: 거기는 어때? 몸은 많이 아프지 않고?
10: 나는 잘 지내고 있어.
9: 다행이야. 여기서 너가 많이 아팠잖아. 나는 너가 옆에 없으니까 사실 아직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잘 지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10: 나도 여기서 너 생각을 많이 해.
11: 저희는 한 장의 사진으로 3D 아바타를 생성해서
4: 이제 한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으로는 이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마커를 이 센서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한 마커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3D 가상 공간에 이제 트래킹이 되고요.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진 않지만 아주 예민하게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제 때로는 아니라고 해주기도 해주고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이제 나가는 이런 미세한 동작들을 캡처링해서 이제 아바타의 모델에 심어주는 거죠.
2: What makes Professor Sock's therapy different from most other AI options is that a human counselor controls the avatar. The counselor monitors the user's emotional state in real time, triggering the exact words or movements they believe the grieving person needs to experience.
4: XR 에도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를 비교했을 때 우울감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42.8%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 고인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인을 어떻게 그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일본, one tech company is going even further. Engineers are using photos and voice recordings of the deceased combined with up to 500,000 characters of life history. This creates an AI brain that can imitate lost loved ones in real time. Today, 58-year-old Seiko Kuni is preparing to meet her mother's avatar.
11: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マイクとかつけてさせてもらいますの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ちょこっととかね。Seiko
2: lost her mother, Yasuko, less than a year ago. Because Yasuko was unable to speak in her last moments, they never got the chance to have a final conversation.
12: 最近にはやはり 私から一方的にさっき話しました病室で病床で母にいろんな話しかけをしましたけど母からの、まあ、返事はないまま見送ったのでなんか今の私に母からメッセージがあったら聞きたいなっていう、うん、そういう気持ちがあります。
13: 来てくれたね。待ってたよ。少しおしゃべりしよう。今日の様子が知りたいな。
12: お母さんに改めて聞くこともなかったと思いますけど、お母さんにとって私はどういう娘でしたか。困らせることが多かったですか。
13: あなたはいつも私に甘えていたけど、うん、しつかり者の一面もあったのよ。
12: そっか。
13: あなたは小さい頃からずっと私の書くもののような存在なのよ。
12: ありがとう。私はお母さんの娘でとっても幸せでした。長生き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たくさん思い出ができたので、とっても私は娘として幸せだった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3: その言葉がお母さんにとって何よりの感謝よ、うん、あなたが幸せだったと言ってくれることが何よりの幸物よこれからも元気でいてね、
12: はい、
13: それがお母さんへの最高のプレゼントよ
12: はい、うん、そう思っていますはい、
13: その通りよ、うん、あなたが元気で幸せでいてくれることが、うん、お母さんにとって何よりのお役所
12: 一言で言うと感動しました、うん、確かに画像の、まあ、画面の中のその AI という機能が ていうことは分かった上でお話ししてるんだけど、自分がお母さんとお話ししたことがこう頭の中で蘇ってきたり、母の声も結構近かったと思います。お母さんの表情とかとリンクしてすごく、本当に感動しました。
2: Innovators argue that AI can ease the grieving process for those left behind. But technology cannot undo death. As the lines between memory and reality blur, questions remain whether it's helping people mourn or trapping them in a digital delusion.